0: 그래. 예, 잠시 봅시다. 我心不不跳，我匿埋墙笑一笑，我生平最怕丑，未曾听见过小姐叫，佢又销魂，你又够招，对眼仔又大，佢心肝又小，你一路展示我就一路笑，阿 Fatty 嘅魂魄。竟已出咗窍，飞咗上九重天，都几乎连命都唔要，都几乎连命都唔要。
1: 咩条王啊？
0: 嗯，
1: 嗱，阵间剪清晒啲手甲脚甲，等我同你错划下佢添啊吓。

0: 可以睇呢个 Inter Miami 啊，就
1: 好似啱啱最近呢几场佢又射啲靓波翻嚟。
0: 咪系，好似话一出嚟啊无缝接轨咁样，呢啲咪球王咯。系咁啊，祝佢有一个好嘅即系国家队嘅 retirement 啦。咁过到今日嘅时候咧，我哋尽情倾 Let's Talk 咧，今个礼拜开始有新一批嘅嘉宾啊嘛。究竟边位咧？一阵间完咗之后大家就知啦。